0: 지금 왜 그러고 안 그러니? 응? 나는 이 그래.
1: 어지.
0: 어?
1: 어지. 나 myself, 소유키. 이만 이번에 나왔을 간절한. 그건 내가 돌아보나? 어, 나 얘네들 뭐 아프 뭐해 마 아야 시스. 아 그저들 아 그런 모습 누구 다지? 나 나.

0: 플러스 하면서 좀 차지하자.
1: 그럼 걔나, 어찌해서 했지? 걔네 드디어 했지, 넣어서.
0: 차지하면서
1: 그런 거지. 그래야 되는 거지. 요소가 간 거나, 야부
0: 같더라, 모자. 차지하면서, 야, 아빠, 아빠, 어디서 좀 됐어. 이게 내 플랜이지.